아무쪼래 클라이언 샤디 엄마야잖아 리살레 서봉이 꾸부 땅말렉 엄버떡 승말렉 엄부탈레 사매버 어양진이 부터이 어사진이 살버 살벌랑리약 엄마야버 떡을 가나 떡을 가이리 우짜 크라이마

0: 설렘한테 들래 또뭐 기시사 소소이 응석이 아파노 기시사 파노래 설어가 네이마노 때때때게또 많아요 아게 아무는 어때요 자 사가지 당도 봐이보다모 네네 그게 아층 아 때가 제 꼭두 파이동어 야서 내야는 할로 디버 가함 니 거랑 벨라이 머리 머리 잉이 똥가?
1: 어 아니 신나니 와키티 다 허리던 거
0: 에이 사디
1: 어 응꺼

0: 你想问当中的可能的啊，国都可以同我记者啊，也是个。Hello。
1: Hello。
0: 啊，Hello， 남차고사무관
1: 가이라이니수보람가도로마
0: 가이라이가이라이니수보람만다이가이라이만다이가이라이니다다그다아타쿠짜미리아기짜미리톤프로
2: 아

0: 잠을 탐으로 칼을 마시자.
1: 아.
0: 잠을 탐으로 해줘라 칼을 마시자. 이제 당돈 꼭 사마니.
1: 당돈 바이도 꼭 타도 걸리 담만 글라. 당이게 어머니 그노 어버 부등 뭐야. 그노 신전에 끼 뭐야. 해블라. 에
0: 토탈 부쿵니 하마바이.
1: 에 하마야 시니 부슬라이노 부크롱 카이터노. 진이 부슬라이터 부코 기사 고이자가 나르다노. 서 부슬라이노 미싱디 헤다가르이 부크롱 카이터노 라 부코 미싱가. 거 어 부크롱니 미싱테 비니제 스케일 기사 기사 센스 못다.

0: 땀을 익셔 보가 시어버는 반이 그르 아숙만이 그방만을 플랑냥 땀을 땅까지 타는 능카 지니 까미 북합니바 그방만 얼어 익셔 짤로 땅 배바이 훅 가나불라 땀 따보 카이 거럭 서버는 반은 누기야
1: 나나 어 나나
0: 어 알아줘
1: 땀으로 설알 후루 후 카이 버사이 정크 비앙 타나 파
0: 알아줘 파디 파디 능아니 못하이 시용 시워 너는 나신 동만이
1: 사색 정크 띠우 가 어 나나래
0: 너 아는 니니 가가 동만 자가서 돈이 리가 들어줘 힘다띠
1: 너 힘다 아바타모 돈이 리와는 보라 동바 보라래
0: 빠 니가 서 살롬이 오라리 찾아는 동이 보다 진지라이 동만 자가 능 딱은 진이야 코
1: 아스가 우리 거터마 오라 금마 보라 동바요 보라 마스 신이 굴마 보라 동 힘바 가가 모던데 보소문이오
0: 함세 힘감오 어 아, 선아이 조문이와 코, 선아이 조문이와, 인가, 선아이 조문이니, 약라 파싱 탕웨이 기사, 너 군이 그담 라이켄너, 말라이오.
1: 선아이 조문이?
0: 아,
1: 어, 아울리워, 선아이 조문이 흐르래, 그르냐나?
0: 흥, 능 캔너, 능 신의 신바, 안 오바, 선아이 조문이 흐르냐, 사마하이 마 똥블라.
1: 앙더시야? 흥, 어, 아울리워, 앙 신의 자그르 똥바.
0: 사제 동서 티가 로종리 능 아스가 살면 봐 너 살았슬라 뭐뭐 좀는 부모 능마
1: 오마 아보 사회 굴만 봐히 까만 좀니 부스타피 좀니 패러다이스 좀니
0: 살라
1: 비엠 좀니 비제이 쿠마 좀니 애드바이저 좀니 코넬 좀니 성코
0: 좀니 담무 담무 담무 능 다신 담 좀니 힌지 사카모
1: 코넬 좀니
0: 에 어 코넬 좀니 너 코넬 너너 샤나이 히야디 봐 힘디 힘디 더 콜라시티 차그르디
1: 더 힘 까디 인카 힘디 더
0: 아샤브나 리스카 파얀 카와네 동마니
1: 앙 바이 말라 카는 타이완 나 낭디야 너나 제자카 타나 나라
0: 두니디야 나 에 오라장 파타지 바탕디 이고 속 바이카 앙아기 와샤 와이클레 파이 탕적 세러자 자가 속 바이카 너 칼리 시디고 하디 너가 하바디 기샤
1: 히 하블리야 나나
0: 힌디 샬라럽데디 꽉내 땅디
1: 디디
0: 앙녹니 아완방 위로 클라이투 마 똥고 짜위 탕니다 하디
1: 에 나나 디니 로이바니 샬 까까까 기성 너가 똥안 라시우 올라 하파야 나는 사심 푸루
0: 응 사티우카 하디 꾸누냐 보락 똥 하니 땀나 똥 하디
1: 할라 하 글라카 피아 우 겟 저라 니니 설아랍 투네 디안타 니노 설아랍 니바 히리
0: 니노
1: 곰데
0: 아 앙고부노 빠일레 헐레 카마 파요 아부 당테 차중 빠시노 테데 테데
1: 더 에 응카 앙 탕카나나
0: 더 응카 울라판 파디타 로저
1: 아
0: 응고 파디도
1: 아
0: 어 히릭마니 바퉁 또도 동노 너고 어 바투 바투 바퉁 너고 다노 파디 마니 틀랑 파그라데 안 약 빨리 리야 너가 그래 다노 너 파그라데 힐릭 마니 오버 뭐 보스타 검다 히트 동시 남당 때빠거